내면 하고 태워버린 것을 인하세요. 나뭐 이해를 했지요. 알라고 태워. 알라고 태워는 불어라. 나도 바밤이 애지요. 여기 봐. 빨리 여기 봐. 내 말이 여기 봐. 나도 왜 이래 나와 땡수로. 어찌하고 불어라.